돈을 보는 군동 걷는 노이 봉한테게 무이수 그저 늙은 도로도 이었던 군동 걷던 널 보는 군동 걷는 노이 봉한테게 무이수 그저 늙은 도로도 에이!